이야기도 꼭 말한다. 아하. 알란 드레는 습사가 살라고. 조세를 다시다. 와카라마자. 아쿠스티니 뽑아. 와카로와. 바나마카 타발레. 마네 수보이. 제이, 웬티에 하리. 마노 페트로. 마바나. 살라고. 아비토리. 와사와사와. 와카로와. 아하. 마루야 노베노. 이레가레. 제니드 토르. 아마라 마리오. 자이메. 마시엘이. 아미나. 와마리오. 제이 하디. 다타 페니시. 나마리냐오. 하텔로라. 와나 힐로케발레. 와카로와. 보니. 아하. 김루군우에게 기히나바. 바코테데. 가부냐타타 무라니. 살라무. 살람. 마누실리바. 오와니코소레 제이 하디. 아무튼 라파이.